0: 할렐루야!
1: 할렐루야!
0: 호산나!
1: 호산나!
0: 이에!
1: 이에!
0: 오고! 제가 베르시도 이바티아오 코오리 51 예수 베바일레셰 케데레 군도도에다 토야 토야바 오노울레 아타원 진자파라 코오리 예수 코